0: 대화를 하실 거니까.
1: 미안해, 사르코.
2: 아니, 너 복근을 잡은 지가 싫어해가네. 근데 복근 쓰기가 졸리지. 나사에
3: 얼마를 대천 해구르 꽉가신.
4: 해가름 짜가름 짜.
1: 해가름 빵, 해가름 빵.